0: 에이, 가야 돼. 그 상황 가야 돼.
1: Her name's Rebecca?
0: Ah, but I'm familiar with her.
1: Alright, here's...